0: 진짜 그렇다. 그것도 그러니까.
1: No show da madrugada tem mais saudade. Verdinha FM 92.5.